0: 라디오.
1: 예, 인턴, 쟁, 아빠 고랑 미세미세이니, 그나빠 가루가루?
2: 아들아, 비제, 감이 가루가루 만져져, 다피 인턴이라, 바스 사이어, 마칸 파카이 탕안, 사이어 따라 르띠로, 니아 까타 사이어 따 말레이션, 마칸 파카이 촙스티오.
3: 알라, 사이 구라우 쟤, 쟁.
1: 다 볼리라, 마차이 트윈턴. 기타 칸, 아다 벌바가이 부다이어, 단 주가 방사, 에트니, 기타 칸, 허르말라 부다이어, 단 에트니, 카움라인. 버구라우 또 볼래, 다피 벌파드파드라. 장안 삼파이 멍강구, 센시비티 카움라인 타오.
3: 예, 위제, 사이 멍아쿠, 사이 살라. 스바트 르비 구라우. 사이 민타 마아우, 쟁. 사이 스파트니, 르비 멍허마티 부다이어, 단 샤르 아와.
2: Ayah Intan, you banyak bermuka macam ni lah. Tak apalah Intan, saya maafkan awal lah, okey? Kita saling hormat, menghormati. Barulah kita boleh hidup harmoni.
1: Ha, betul cakap Cheng tu. Jangan gaduh-gaduh lagi ya.
3: Baiklah, jom kita makan sekali.
4: Terus kekal mendengarkan Vera FM. Hiburan berinformasi tentunya.